0: Joseph Jerome 不写，他写下来 Perry 写下啊，嗯，这个还写了嘞 ，Joseph Jerome Perry 是写的，可以 Perry 不讲要 Jerome 那是字啊，点是差的，哎 ，Jerome Perry 写了，底下这 Perry 被擦，哎被擦的擦出来擦开，美国人也擦起来了，去矿子找他的，可以你去矿子。他他看起来他看起来我还来了也是他看起来的他讲了他的人的客人人家刚打了一片片的这里一里上课啊这里刚打了会议他就只能起来怎么来见所以只能起来跟你讲只能起他什么时候打只能出来一样跟你讲1917 April 21跟他跟你一样就该中了该进该杀了都是他人物也是那 Trace 他在他刚打在 Trace 那五十里来是七年那么差年那四十那五十里可杀了开把车里倒里不中罗子里不中土山那出来位也是杀了马油来杀也那正好这样的人可是那批人也得好这样的人也是从两个人去亏零七路上的人还有点人在科目看戏在查到的样真的是的样子可是当科学了的改革1947 October 7刚刚讲啊车子啊完了就离了太快了一看了阿里努摩给努查路的尼斯一到人努也在快那车一看了多少从浪了那了敌人那了多少从浪了多少是这家的我心里想的查了那种查了那路摩给努阿里努的尼斯他是真的看了在查来在上在查 school 一多了二十 school 的我说阿林那个阿林起来的从 school 的都有 school 跟看了 school 跟看长得快长得一点你很接本来之后长 school 在压岁节都长 school 的人压后来长来长来长来这来这看我来家我一里看我的现在现在那阵我是看了看那把下都看就看了人打的阿强打看了来家我有没有他一看了把两个看了死人一看了死人就啥一看长了脸的大长蓝的一夜就是打两个一下的他就是蛮设计发展我们那十年从你七月是那时候他也是那时候他的快两岁进入了最大场第一如果在印度了也要了最大场的从你七月是那时候他从那十年代他就在他这个口上面也讲那十年一个了因为快观众把刚快有人而言的当然快有人可以啊看有长得厉害的是可以看了把现在这些那些钱都掉的掉了8年了是是只有啊那你让他啊的是是还差不个那的你看你还能看的是是是是不看到那兄弟一万告诉他的呢可能还能看的呢到现在后来一看咋看了把下的哎呀那可进入啊中长你要给我一些车要说是车一起车一起他们一年啊原来可以看了他们上的红火车也在天老还有车不开了车但是他们要啊也真车不要去车车里要下个来从他的烟路带了或者是车里要用阿罗的到哪上来把这块上站了哎呀记住那时候也在这可以他们也一直看他这样搞的我们也有他这这一看都写下来也按把他这样把这样搞的这样就这样哭了这这一层这样哭就被拉了你快找了一下来了哭了也看了 아산 근하지 질라 대에서 조직에 이 코 어쩌라고 하는 일이나 이 코에 뭐가 차하지 이래 하래 짠 저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네 아산 짠 아주 이 짠 사가 나이네 사가 그거 내가 해서 이 코에 가면 좀 알아 이 아헬게 내 유아 유홍대로 좀 야하세 시진 짜스 하예 하여튼 그때는 하지래 자자 바라가노 야시라베 하루 자자들 하이신을 천신에 하여라 요 그래서 틀어지 자자노를 그거리수 뒤엔치나 깨를니 양스라틀 요나를 자자테 자자인자 요하도 테이 참니 간라에 간라하자 자요그에 그래서 아무라 그치라 칸사스 아니 잔데르 아르세텔루 트라체 테살리온세텔 하요네텔라 타나 유시아 유시우라 차차텔로 테코세 아타 그케 케차로테 멜라라신 텔딜 존리 유존 칸테로 타이 하데 하티오나 타나 칸테
1: Tonight,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0: Tana tsalasi tsani tsono, tana tsalasi nilia. No one from Laza Ku, no one from Lazi Tanayu. Tana yana. Ozuyate, the Kayu Kayate, the Noya, so just I go ya. Take care when I are. Because I yield it, and I call Halo Halima Garola. We create cast Ali, who wants here, but I add a cast out your cast, I get my work, I get a shirt, a lovely art. The case is all gone. A year in there, that I died highway, still away, it's lady. The official year.
1: Cruise in the Decades is heard on CKLB Radio across Canada's North on Saturdays at 11 a.m. The show is a musical journey through 100 years of music. One song per decade in 1 hour. A full century is covered each week from 1920 through the 2020s. I'm Brad Savage, and I hope you'll join me for this journey through a lifetime of record collecting and several generations of recorded music. Cruise in the Decades, each Saturday at 11 a.m. on the Voice of Denendeh, CKLB Radio at 101.9 FM.